두껍게 바닥을 열어라 그러면 팝니다. 펜만 앞 시두배째 나비 배라 벤두스 가라라 남아 넘버치교깐바 벤두스 가라라 남아 넘버치교깐바 펜만 앞 시도시도 며칠 가라 베로스타 바짜란 저럽 저 셀바 반갑나